0: 오브 다자
1: 오브 쇼플
0: 말송카
2: 꼬꼬
0: 녀송
1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리오 네이 프라티타이
1: 탄사마이 치아투다이
3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탄시 라이트